0: Radio Red.
1: 세상은 좀 정이 없긴 해. 정이 없어. 세상이.
2: Yeah. 2025. 하하.
1: 뭐야? 죽인 노래 하나 만들어. 기가 막힌 노래가.
2: 텔레파스.